나가 보니까 나가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질 아니요. 그렇게 나가는 반 마릉마릉. 기다려요, 너. 니 마사드 반. 시부동. 여러 개도 내가 성우들 아기.

0: 여러분들은 지금 BTS의 Love Interview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
1: 오, 예!
2: 안녕하세요. 청량한 BTS와 웅장한

0: 시리얼 같은 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송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를

0: 입만 마주쳐도
1: 걱정할 신경 쓰지. 말
2: 듣지 않아도
1: 마음 핑크색.
2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0: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랬어요.
3: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는

0: 펀치를 제시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
1: 진짜 멋있게 나왔어.
2: 뭔가 뮤직비디오

0: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1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스킬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!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4: 다시 해요.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기대해주세요.
3: 안녕.